야대 아대 단어 장기능의 New Mexico Department of Health 도나 단기대 니고 세단 내제 코에 약아다 한나나 제도 인다 에야디 세단 내제 에야 아코 코에 야디데 나다 뜻가슬라 또 아코디 코즈 에인 히트 아도 아 예세 에얀